0: 뭐 버질러 좀 버릴 버질러 이제 어떻게 진짜로 만나지 마야지 그래서 저를 이제 그래도 좋아서 보지 마지 그래도 보지 못하는 거지 뭐 먹을 거 나도 하고 또 뭐 먹을 거
1: Thank you.